0: 올림픽,
1: 올림픽이야.
2: 정말 이뻐요.
1: 중국에서 하는 올림픽이야. 정말 멋지게 잘 됐지?
3: 어? 에이, 내 원유얼. 원유얼.
1: 뭐라고요?
2: 몰라요?
3: 우리가, 우리가.
1: 진짜? 진짜? 진짜야? 야, 진짜.
3: 중국 아오유회, 아, 我是中国人, 아오유회 在中国办的. 我女儿在上面. 오늘 다 군대요!
4: 스포시버.
3: 다 군대요!
2: 감사합니다.
4: 스포시버.
1: 그래. 기분 좋은 날에 술을 한 잔 쭉 해야 돼. 그래.
5: 왜봐. 我终于参加奥运会了，虽然不是运动员。
1: 看到了，我今天还啊，我再跟你说个事儿呗。嗯，我有男朋友了。哦，哎，你方便的话发张照片给我看一眼。行，马上发给你。嗯，什么时候带回家？很快就行啊，不过。
5: 我往哪儿带啊？喂，爸，喂，爸，
1: 在呢，在呢，我在。